0: 오고야래 돼요.
1: 아, 어여고는 못도 마마이 부장 뭐 부장.
0: 야모누누게 좀 마가우고 보내 돼요.
1: 아, 부장 뭐 마마이 부장.
0: 나누 거게 하다 성안 할 거. 으이, 무해 무해가 나오.